0: 정말 그 일을 하시더라 그 일을 봐. 일을 일을 봐. 자, 도시 왔을 때 이따 고도가. 이모 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 때가. 기원 나 그 일을 하시다 나 그 일을 기원 나 그 일을 담노.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 있어 가지고 내 기대 나인 때가. 초반에 그 일을 초반에 그 일을 초반에 그 일을 하시다 나 그 일을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.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 to?
2: We were just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.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h, okay, okay. So I'm leading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 the...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2: No.
1: Go to the end.
2: Go to the end. Get away. It makes more sense.
1: Oh, don't stop. One more time. Acapella.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
0: the...
1: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2 minutes. At least 2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 like...
1: Crab is so stupid. Crab..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0: Acapella one more time.